0: 자기 병원에 갔다가 헛갈쳤어.
1: 걱정하지 마 자기야. 이거 다 금방 해결돼. 내가 다 해결할 거야.
0: 이민수가 진짜 진짜
1: 야야야야.
0: 무죄 발끈할 때까지 우리 끝까지 싸울 거야. 그러니까 당신한테 가족이 있다는 거 잊지 마.
1: 냄새 많이 날 텐데.
0: 지금 냄새가 뭐가 좋아.